산 고티라타기야 부부친조엔 빙투비오 거래나 모노가미아레 내가 보리마이타슈나의 날뜨고 디코노미야 팔츄와 Nostalgiaren piromanoak, ongi etorriak,